0: 사회에서는 대대가다길이 이종으로 뭔가 아슬한 느낌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만났다는
1: 거예요. 어, 그 다리가 뭐 다른 이야기 들지만.